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유.
2: 두사오?
1: 아니, 뭔 도이야?
2: 사오가 뭔 도이야?
1: 그럼 일란이.
2: 사오자가가 같구나, 가이.
1: 어디나 있지 않도?
0: 자마하레니, 안 온다카이지, 소마라치.